0: 따따. 나 마보코 나 요. 나 종기 씨. 몰리 모난가이.
1: 당고 모콘지 야바 소다 아 모나키 마캄보 오요 아쿠미사 킨잠베.
2: 로쿠무 난 잠베. 솔로 모토 오요 아살라키 셈보.
1: 요세프 야리 마테요 모토 나 셈보 페 모코 나 방간간 잠베 kasi ye asepelaki na mokano na bango te akei epai ya pilato kosenga nzoto ya yesu mpo batia yango na nkunda ya mbo sabata ebanda